0: 가요기라. 신다 누가? 어기라. 어기라. 어기라. 엑스트라. 하이크. 에그. 어기라. 오메라. 소다 오메라네. 어디서 하고 해?
1: 대조.
2: 대화스게다. 신다고네.
3: 마데, 마데 그사이. 마다 이키데이르.
0: 뜨끄세.
4: 그래도 신댄다라.
0: 아그메.